0: 내가 시켰고 샴푸를 쓰려고 그러면 아담이 어디서 자는 불법을 러시려고 말해만 믿게 붙구나 순정
1: 이라는 숙한 자리가 빨리를 써니 점이 묻고 풀리니 바다 빨리와 풀리 가게도 사보니 바다 꼬라기로 오니 그 점이 마신 짓살로신 거리로 갈락시나로
0: 너 거리로 가뿐히 러시는 운천도 아니고 아비도 다 거리로 있을 거리라고 섬자거다 서세 번도 거리로 가는 성격 다 오래로 있다니
1: 오니 거리로자는 거리에 점이 눈이 발달 탁한 거리고도 슬프고 라고 하니 빨리 공룡 속에 나 범위로 오니 누구가 비둘기가 보호를 밝히는 자가 터진 어르게 길었었음.
0: 도일가의 손께 바라봐야 기울어도 무엇을부터는 돌을 서긴다?
1: 죄송하네, 태연서. 보이를 자리 삼켓 되게 오니 누른 뜻으로 치듯함과 거의 안 울었음.
0: 뭐라가 썼다만 네가 울고도 예쁘게 이해하면
1: 애써 거울때 늦게 해보니 거울로대. 거울가 썼다만 네가 늦다고 하는 거니고 늦은 거울로. 저는 굴곡거리를 얼굴 거울에 타는 거울이 보이로 깎아는 전선이 되었었어.
0: 오, 나는 왜 그걸 사이고? 쟤는 받을 것은? 쟤는 왜 이건?
2: 김. 유유유 바바 FM 도와라 전이 부자 이승대.

성의 장갑과 털어놓고 옷을 사랑하는 것처럼 따뜻한 장관의 향을 미사크 지지로 오게가 서매고 옷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하니 옷을 사랑하는 것에 너의 승화하며 Thank you.

0: 그리스도를 거는 것은 사탄의 대목입니다. 아담이 본인 자녀 불법으로 마취하는 것도 아니라 믿게 구하신 중
1: 예수 비라는 숙한 자리가 빠지는 소니 자민 북극불리 다가 빠지는 것과 이 가리고 사보니 다가 빠라기 로우니 여자민 자신의 자살 로친 보이로 가르치나고
0: 너 보이로 가르치 로친은 정말 아니고 아미니다 보이로 이슬 불리라고 성세보다 사탄과 보이로 자신 성세 타운으로 있사이
1: 우니 보이로 자신 보이니 자민이 갖다 짝짱 버리고 서서 투로 아가 자민이 빠니고 무스프니 와타미로 우니
2: Sundays.

0: 하지만 우리가 지키라시마 예수와 소리를 빨리 맥락 비빈다 우라마다 상바이 예수이 따라서 가마다 배가 기리하시는 기리섭성화로 나비가나 나야가 상바이 설타로 배가 설타화로 이치우 기리섭성화로 지나다가라기 덕세로 넘어진다 아버지 가장 함수기 유수진아 불사람 배고비 비대기 바이티스틴 설타기 해자라 기라시 나도 수로가 되겠다 예수와리하고 예수이 따라서 가마
1: Thank you.